0: 三北三十。
1: 那开始三北三十。
0: 나다비산루산루산루세워드루디게드루디게스슈퍼스마트폰지저드다비경수마슈퍼스루디게스아이고에스리케스루토컴여기다빠라

0: 계산 나 계산 나
1: 계산
0: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

0: 어, 다이얼스설 자, 잠깐 도와주시면 할게.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엘렉션 시험 수준을 잠깐 도와보고 해주십시오.
1: 자, 잠깐 도와주시면 할게.